0: 그것.
1: 그것도
0: 뭘.
2: 그것도 뭘.
3: 오이, 미스.
4: 잉앗가. 마가 마훌룩 가잔.
2: 쿠야, 마타갈 나 아코 나훌룩. Pero di mo lang napapansin.
3: Who got that more?
5: Classic FRC on MOR Classics.

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구글
0: 구글 구글
4: 아라이 나 운톡 아까
5: 나 운톡 가 부디 가 파 나 운톡 나 아코 카시 힌디 파
4: Who got that mug?
6: When you want to dance like boys do, boys do. Dance classics. You're dancing to MOR Classics. MOR Classics.

0: 빵짱 일이죠.
1: 대도수리가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일이죠.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일이죠.
1: 바라사다는 빵마초 빵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일이죠.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.
2: Choy, may manog ka na kadalitan?
3: Anon mo na, day? Kadelikado mo sinaman.
2: Ang ako nabing nga best friend, nagapangita siya ko ng pet para sa iyang nga birthday. Hatagan ko siya. Tutal, parehas ba sila sang manog nga sapat?